도로 잘깎만이 로쭈 디바꾸 오라 바깔 방글링 반두루쿠 코여키 디마스 아리오버쿠 도로 잉깡 우승아뜹 오농 알사니뿐 가깡 보도 간디라 주디마스 브루토세노